0: 있다.
1: 아, 이제 화이나?
0: 아,
1: 우르버싱 얼때고 걸티 거시야지 디버스레 걸터기우지 라트레 나리
0: 호시. 나리 호시.
1: 어범지레 서라자 나마호지 돈리.
0: 하하.
1: 니만거라 프라 하트루 우티니 뛰어거르모 사리.
0: 사리.
1: 허무서라 더리.
0: 하하.
1: 무르거야 비노데 마하리 버리천디.
0: 마하리 버리천디.
1: 무르야니 간짜른냐 마트레 무르거 안우선 하나거르천디.
0: 하하.
1: 무르거 나빠이.
0: 아차.
1: 버터브르켜물레 단우서라 더이.
0: 하하.
1: 니싸모 거르천디.
0: 거르천디.
1: 야두이 프라하라 사마야 허이치.
0: 하하.
1: 이니비라니 간짜른냐 라지 우르바시 디버 서에 걷더기 라트레 나리 허이
0: 허이
1: 아야 그치 지나 걷게 달리지
0: 달리지
1: 걷더기 아세지 아야 서로 주나 뛰기 절어 빠나 거리야 빠리
0: 아
1: 누이 프라하라 삼아야
0: 아차.

0: 주변가라 하사하사, 하사소무카구대키. 손자라니 아지, 술정구 꼴라구 바티, 바티.
1: 손디.
0: 아자, 손자 뽕지거라.
1: 몰라.
0: 손자 뽕지야, 이치.
1: 허차.
0: 못하기로 뽀탐 떨리게 깨는 짤리거라.
1: 몰라.
0: 비싸 순다리 비싸 머니 루퍼고 다양한 거리 던딩가 선목거래 티라이.
1: 루퍼시 티하이거라.
0: 던딩아자, 쩜었기
1: 버리리.
0: 그래, 우리 고리 티라.
1: 하하.
0: 야, 낭키니나, 상키니나, 붙더나, 프렛더.
1: 맞아.
0: 나, 이 정글라라, 데비.
1: 예, 데비.
0: 오늘 비소머니 루퍼 나리기 다하는 그런, 지라이 걸라.
1: 아, 지라이 걸라?
0: 응?
1: 아, 차, 내 귀가
0: 귀. 돈디라잖아, 벌이 또 이걸래.
1: 이걸래.
0: 그나자, 손자 마리아 수치.
1: 아, 수치.
0: 넛가라 마리아 수치.
1: 하하!
0: 돈디라잖아, 그래, 낭키네우, 상키네우, 붙더우, 프렛더우.
1: 지에우.
0: 너누래 군화철 해야지, 마리아 빠이.
1: 아, 차.
0: 너누래 군화철 해야지, 천디.
1: 아, 차.
0: 우르바시, 꺼라, 조리달라.
1: 달라.